0: 姐，
1: 别叫姐，你不一定比我小。嗯
0: 啊，那妹妹，那个我想问一下，你知道村子里的人都去哪儿了吗？
1: 人都去牧场了呀。姐，哈萨克是游牧民族，到了这个季节，基本上都转场去牧场了。这个地方是春秋定居点，
2: 现在除了苏丽坦一家，要办周年祭。啊，
1: 阿姨别克家的马要下崽，再不然就是两个开店的寡妇，我和你妈。
0: 那妹妹，你帮我看一下，这上面有苏丽坦吗？或者他的家人？
1: 哎，穆拉提欠了这么多，他是苏丽坦的儿子。苏丽坦以前是这一片非常厉害的老猎人，听说他还杀过人，还坐过牢呢。
0: 真的？
1: 开玩笑的，把你吓的。他们家就在河那边，过了河就是。
0: 好，
3: 把车喊。
1: 啊，你不的？
3: 那个是他的妈妈的那卡子过头，得得人过头。现在卡子买给你哪来好东西的嘛？没，哪来好他们就没卡子没塞进那个。
1: 啊，他说他没有欠你的钱，你不能这样说他。
3: 没上卡子，没
0: 前面的，没事，
4: 예, 예, 예. 마르콤 장 장았다 돌아왔다. 육 근근이만 칼강과 하이베르게 베신. 칠근 가드마 가드마 베신. 알라하 악발.
5: 사슴 벼슴 쓰는 길에 저도 좀 따스다 임해서 말았다 믿은 이끌에 절단 왔다 바다에 말한다 가라던 가집 벨트 어서 불은 내 세균된 게 어제는 샤크럽 위대급 사사르와가 벌릭대 세심 자사삭대 임
4: естігі қарағанда мұраттың әйелді кейбір ойлары бар оқшайды жақсырақ бір жайлы естеңіздер болады